하기 증 어지러워 당시를 점은 벨에 크나토토르 점은 칸에 밖에 하테이노로 블로그 요동디 앙바이 앙테이보노로 노 차이토거나 티니니 하스크니 코랑고 데브르 르짭 몽 크나톡 승 하시든가 하파르노 럭샤작 티증 나이네케 어지러워 지니 가미 지니 하파르 벨에케노 나이토톡 응작 땅에 힘을 우조랑카 지니 마이땅 Balaikano Kormoshasha, Unja, Eba Keba, Tainani Jora, Ungi Fajak, Oha Barokno, Nashigi Nakakai Kubino, Sung Salsa the Sukpanung Tung, Piaba Naitok, Oha Barno, Yakari, Eba Kibu Matong, Haifano, Nukangai, Bushishikatong Tok, Hayada, Haga Ojara, Sung Tanglena, Tekasha, the Tangsha the Jamungo, Bini, Sung Kanika Marakni, 코랑고 가이칭 터널 라인.

남 shop 라인에이션 피아바 어쩌라 하이너 화이트 당샤증 라자몽 가나나니 당이 동거 데이너로 가나이 동기 101.6 MHz FM 오지엔터나 데이티니니 반다원으로 꼭 독특 그릉이 많아이 때 시니 반다너 라이브 브로드카스트 녹나이

0: 모카.
1: 피에 블랙 하나 더 그랬죠. 듀 하나 바이바임 너. 그러니까 피에 봐. 다 페리 증 합라이네. 아 곡두 파싱고 곡두 파이마니 드기 똥카 나이네네. 할로. 할로.
2: 할로. 뭔가 네버카 함.
1: 이 네버카 함 다 곡노 람소 거저라고.
2: 아 함 봐. 야. 안고 파일하고 포라니 포라 디치.
1: 아우 아우 샤디 타쿡
2: 아우 뭔가 뭐는 글래 하면 말이오 응 이거 아빠 한친 더 봐봐 뭔데 가냐 땀네 가이 고소고 가봐이나 바게 제가 시간 빨라
1: 아 다라벨에게
2: 한 바이 벨에게 한 코랑 뭐 아선 가함 크고 가나 갔다고

0: 콕산이 안 오고 또 탈리키샤 또 버리 파이디.
1: 나무 간냐는 관어 안 오키야 사이 그날을 나나.
0: 앙제스반 가야는 능 또 버리 파냐 봐.
1: 너희 이러 밖에 힌디

0: 사진 빠까 프로브 기셨다면 꼬르마 하여
1: 너! 니야 군 파라! 따구나 따 린바디 안구나 슬라스와 브리마나 리헨지를 와서 군나 나가나 따보 야보 깔랑 타게장 빠이 깔랑 타게자요
2: 무덤으로 가네 너 따모 큰애다 시도
3: 따모 따모
2: 아 브리마 바이 슬라스와 뚝디 와서 군나 나가나
3: 따모 슬라스와 똥구나 브리마 비앙 탕자오 가나 다짐은 너를 구루 구루 불레
1: 너
3: 많이 많이 미안해 탐구가
2: 담어 로또게 매라 담어 담어 너는 봐 미안 시민 사이톤 갑라산노 강한 건 아이톤디
3: 너아고 나서 실라로 뭐 밖에 방 불불이도 똥나 훔가해노
1: 담어 미안 타가봐 담어 서봐야 구다 너
4: 양아 다 와서 내 바사 말대 딱 똥카
2: 나도 말그러지
3: 아고 말 누가 미안 타가해나 아 구프디
2: 능 너가 재민의 엉그등 동시디
3: 다
2: 너가 너니
3: 이렇게 장바야 봐야 니지 마요 누누 가고 부디
5: 누비야 불러 땀에 힘께 봐 봉아시디 시리 리그네 리셋도 달가네 비앙자니 강아 나이 정말 누구이 앙바이 비앙 타나이 샘 말해 긴장만이 타냐 아니 세가라 빨리 힘께 봐
4: 리그네 리셋도 달가네 땀에
1: 봐야 봐
4: 마사 마야 굽네 다오
1: 땀에 고마니 꼭 굽네 아보
3: 땀어 너 칼이 무슨 아이나 봐 우 나 그거 탕탕 와라도 탕가 해너
2: 넌 무리심이 나기다 능시든 능카
6: 가지고
3: 와뭐 샤고 땅어 땅어서 랭 속을 또 갔다 입으세요 뭐 원하나서 하루하루
1: 그다음에 나 죽는 애들 그러지 땅어 미안
3: 탕 빨리 빨리 뛰너
2: 하루 또 못 갔다 온다 뭐
4: 이분 망시 랭 속도 하고
2: 싶어 땅어 땅어
4: 땅어 가니 캐너
2: 나 땅어 하고 또 마고 하고 나
1: 하리 속도 빨리 가다 너
5: 아, 다이드로 쿠팔 제겨이 부이닐레모 네모 나이만 갈라 노 카와 합랑가네 부이니 알라모 카나이만 갈라 노 게모 쿠모 앙 토말레 토비사 카이마 톰리바 오모티 고티 만카 수바니 가일로 나마 톰리바 디다 바 카냐 나케 앙티 오바기 데소니 바라 데소노 사리 탕나 앙테 올라키 로쿠모 네모 주무요 우리 탕 마 아
1: 깨알라 따모
4: 마마야 쿠다 마스 마마야 쿠나네 다우사
1: 따모
2: 하
3: 따모 아야 기사 무리 무리 카나마 하용 글로 부이마 하이노 글로 부어
1: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카나네 블라 따모 비앙가 버